0: 이라디오쿠
1: 옷감 이라디오쿠
0: 옷감 이라디오쿠
1: 예감 거기 두세
0: 나무향기 이라디오쿠
1: 아노 에헤 그나빠 관련 불클라이
0: 이미미 여러분 라디오쿠 아쿠칸 모든 어린 라디오째
1: 아 라디오째 먼저 라디오빼 관련 쿠노 이토 라디오 양쿠랑 아찌 이니 라디오 양 아찌 등그린동
2: 96.9
0: 아 아찌야 라디오 아빠니
1: 이미 알코가 라디오 멀리